0: analytic process. Therefore, what is being suggested here is that form is devoid of the existence in which we perceive form to be the case. Form do not exist in its own right as possessing some kind of intrinsic, independent reality. And this emptiness of form as possessing intrinsic reality is the ultimate nature of form. And this is the meaning of the first expression, form is empty.
1: 딱 똥바니 숙소 순산에 똥바니 있어야 돼. 가시고를 보게 따든 사이는 미니버 삼 그저 많이 봐. 거 간다. 깬 샹의 때는 줘 봐. 따는 이어 봐. 때는 줘 봐지. 임베 인도 산에 똥베 고 고아 되는 시간에 리그여 이도 산에 거 뭐니 유튜브에 똥 인자 거 샹라 라래 봐. 거 샹라 라래 봐 인도 거 깬지 제발 주고 야 돼. 그 봐. 근데 인도 존재 연구 야 돼. 사실 임베 인도 존재 땡중의 정신의 속디 때는 따고 인자 태버래. 걔들 때는 따고 있지 맨아 땡중기 존재 태그 말해. 사실 임베 인도 산에 속 땡중기 가서 우리 핀집 요어 연대반 네가 그 땡중의 정신 뭐지 따다 고도고도 갖고 땡중 임베 그 땡중의 정신 인자 그 샹라 떼버래. 샹라 라래버래. 샹라 라래버 인도 깬지 제발 죽어래. 근데 인도 깬지 집에 숙사 주투구야리. 사실 내가 인도 동일의 최신 샤워스. 당시 다마다 그 쇼카다 가는 틀로 동번이 남들 순환하고 근데 인사래. 동부 띵중리 띵중 인도 뚜주리 뚜주 인도 다 가서 우리 그게 깬가 요원나서 편집 처리 되기도 봐. 동번이 숙소스 숙은 시기 동아 인사 자지 편집적인 숙도 주투구다.
0: The second passage, second expression. Emptiness is form. The meaning of this is that what is being suggested in this passage, in this expression, emptiness is form, is that because, as explained before, emptiness does not imply non-existence. Emptiness implies the emptiness of intrinsic existence. So what this suggests is that the reality of things and events is their dependent origination. And because of that, their nature is dependent. Therefore, the fact that things can come into being as a result of causes and conditions, this law of causality becomes tenable. And so in the world of dependent origination, one can posit cause and effect. And this world of cause and effect is possible only in a world that is dependently originated, and dependent origination is possible only if the world is devoid of intrinsic existence. Therefore, we can say that emptiness is form. This the expression can be read as implying that form arises from emptiness. Emptiness becomes a basis which allows for the origination of form. So one can say that the diverse world of forms is an expression of emptiness, manifestation of emptiness.
1: 다양한 디샤도 동번이 숙소스 가사 또 숙동보 동번이 숙소스 시사는 양 아주 거래야 동번이 슬럼지 배지 먼저 가서 그래. 배다 zamni sorbe space sorbe da ji ying ru chili ya in tong wen sa xi ye che da de ko sa brahma u de che in samo lo de barme nam ju su sha de so ji de zhe me du wa an de tong wen sin u de ji ye de che in che che samo lo de ne ba sha de ji ke zhe me che che che koran ge du ju de de ne tong ni si xie ge ya re sa de yin be yin de tong ni si lo de sa ne kora 가제트바다 차와레디 인 따똥마지로 쩌제스도와 쩌제스 쩌제스다데 가제트바다 차와레 이제 그 최생 쩌바다 나면 차야매바레 뚱니 최생 그 쩌바다 차베 뚱니 양가 때네 매바레 자 똥마지 사코라 시직 때네 똥마지 시아고라 마도 시코라 매나 강똥도 마도 계속 시아요 마도 자 드리 무슨 그 시 최생 지데 데네 똥고 시아고라 마도 최생도 만저 똥고 매바레 자 드리 인도 아 아들 숙동보고 동무지 숙동보고 시즌 찍기 때문에

0: 다 따와 당 태과 수자네 지다에네 따와 수자네 답하게 해지지 리글럼 장네 지금 둠대 남자 근데 지금 하네 다 둠대 써야지 그게 잡아채네 에네 리베 다 페르 룽자 조금만 더 룽더 리베 에네 지금 두주지 바 땅을 펴네 아다 다 드르르베 다 아다 지금 룽더 리베 하네 지금 땜베비 지금 소소다 탐자로 지금 다 숨대하 드르르베야 페지 두베 타세하 그러듯이 숨으여서래 지리안 좀더 세는 변화 남자 그들이야 아니 천지 좀더 역보 뭐 주나서 좀더 세리 아니 그게 터져 터도 그게 시행도 와 다 가서 우리 그게 남자에 지금 내부터 들어들어야 좀더 세하게 다니엘의 숨도 와 저다 간다 좀더 세하게 시리아 그 유서 맨날 연대와 다 안 된대 좀더 시사하고 신앙을 좀더 세대야 다 좀더 뒤인발에 다 전에 따와 세하게 해서 좀더 다 제대로 제시해 태과스 때야 돼 삼바 자체 중국 왕기 태과스 시행이야 돼 터지 차네 다 따와서 뒤 패지 시르고 차네 태과스는 뭐 터지 차네 근데 인도 다 상제배 그러나 출루나 샤샤나 따외관에 좀 더 시스시기야 돼 아니 지나마온 도대바 삼삼 오모바스 태과관의 시행이나 삼바 자체 중국 왕기 년도지 태과 랑상제가 태과 태신의 태과 아니 태신의 태과를 치라도 아니 바로도 신비 태과다 대부성아 다시 태과하시네 다도 300원의 채용이 아래 자 다지는 대회에 따와다 그래서 다 중대다 태과신 두스 다 니로 채용이 자네 태과 태신바 채나야 그냥 중대 가서 우리 태명배 중대 준비 여배 입바래 그와 이양 태과 멤버 체니 야 좀더 택시기 좀더 좀봐 용기하래 지단 태과리야 지중 니체 대신도 좀더 라이 창도 니보디 태명이 좀더 웃음 니보디 택시기 좀더 시행하래 다 태과 니아랑 태과 니보디 태과 멤버 아니 전주 선배 태과디 태과 전부 시행
1: So we read from the beginning of the text. The title of the text is instruction.
0: 베나이니 베니 따와 치다마베 따와 송경기 아니 전주 삼바든데 유구야래. 사실 내인도 삼백원에 대신바. 그다음고 탑기 이만 시절을 그 차네. 나도 가서 우리 시라마를 좀 지내봐. 대신 영화야인바래. 다야 니아랑 파파라고. 니아랑 운동부터 좀 해야지. 따와 차네. 대신 좀 더. 진대에 우매 다원 진대에 야는 웃음 그다 다와 그런 진대봐 다 좋은 우매 다원 진대봐 야 삼배 차네 장두 이지 삼배 타바 좀 되는 여와 인도 자네 태국매봐
1: So the title of the text is Instruction on the Garland of Views and the opening line states that it's a note summarizing the different views and vehicles and so on So there's a reference to the term views as opposed to vehicles. And views here really refers to philosophical views, which is the views that are part of the tenets of the philosophical schools. So generally, when we use the term drupta, the philosophical tenet, it refers to established standpoints of philosophical schools or traditions that have been arrived at as a result of a process of reasoning and process of understanding certain scriptural authorities. So on the combination of scriptural authority and reasoning process, one arrives at certain standpoints. And these standpoints are referred to as the philosophical tenets. So the views here refers to those type of standpoints, the views that the philosophical schools have arrived at as a result of a reasoning and also understanding of certain scriptural authorities. And vehicles here refer to the vehicles of the path, so which are such

0: 친한게 좀더 마와 니체 다치 미나라 좀더 마와다 좀더 마와 맹행이 니체 다 한테 되게 리드 패지 좀더 마와 맹행들이 다 좀더 마와래야 야 니체 집에 좀더 마와시다 다 낭바당 낭바래 샌드 집에 좀더 마와 니체 다 친한게 좀데 캐버 쪼 가르쳐는 시골에서 나베이나 아니 따가다게 착제시 차지시 자 남샤디 낭배 좀다. 드르르 따가다 차지신 되겠디 낭바 따야잖아. 좀더 말해 나. 따가다 그 차지실을 치르도 기회다. 가서 우리 그게 더주로 더주다 대드르르 변이 좀더 증해디 다 천지를 치르도 기회 좀더 마와 드리는 거래.
1: So then the fourth standpoint is referred to as the extremists, and this is defined in the text in the following. The extremists uphold the existence of an eternal self, for they reify all phenomena through conceptual imputation. These extremists comprise of those who view the presence of effects where there is no cause, those who view cause and effects erroneously, and those who view the absence of effects where there is a cause. All of these are views of ignorance. So this particular standpoint, extremists really refer to adherence to philosophical schools. So generally speaking, within human beings, there will be those of adherence of a philosophical school and those who are not adherence to a particular philosophical school. So many of the views that are described earlier were, strictly speaking, not really philosophical views as such, but rather representing a certain mental persuasions of individuals. But from here on, the views here refers to the views and standpoints of philosophical schools. So when we speak of philosophical schools in this context here, and broadly speaking, there are the Buddhist schools on the one side and the non-Buddhists on the other. And the different demarcation between Buddhists as opposed to non-Buddhists philosophical schools is really made on the basis of whether or not a particular individual upholds what are referred to as the four seals or four axioms of Buddhism. And those who uphold the four seals are characterized as Buddhist philosophical adherents of Buddhist philosophical school, and those who reject the four axioms, four seals, but uphold a different standpoint are referred to as the non-Buddhist adherents of non-Buddhist philosophical schools.
0: Da, tao ka da ge cha ji shi. Amen che ji dom shi suan di du je su ji mi da gua. Se a ta di mi da gua se a di mi da gua le ni sha. Jun ji mi da gua da ge ji ge ji gu ni sha. 다 안 돼. 깨지기 집에 미다고 잘못 얘기해요. 단디 컨디션 스거래. 선아. 당가서 변하지. 배신기서로 변하지 미미지네. 슈구다. 균 가도야 도가. 균지도야 도가. 그 균지야 돼. 그 깨지기 집어지 여러 인상 그 갈래야 변하다 도마기. 되네 개. 되네 지도야 도가. 그 깨지 집어지면은 토마슈누 되네 바로 가서 우리 다르마 다유 영식 말와 그 교의 두개의 차네 애니 그 타마디 지르라도와 자 근데 이제 균지 집어지 여야 코 깨지 집에 런시 전지 인바 인상 애니 균지 집어지 유야 자 근데 이제 다 조업하는 거 아주 류도 못 차시하나 류 땅에도 인습 자원에 소원지기 탐업에 시시버돌이야 류 나라라 교어디 추수까지 나라 교어도 되기도 와 애니 치인 남교로 거 애니 매일매일 교대야지 그래서 통되기도 와 사나 니는 영야 되고 계시 직루야 알아보다 다 되대인데 대 애니 가서 오래 계시기 직배 미다과 미다과 참으시기 그래 늦었는지 미다과 왔어 다 드디게 드디인도 교진지 전에 아니 그 조어줘야 인생이 인신자나 탐자로 깨지 지급했던 얘기 미답을 하는 시대에 제가 따와나

0: 이시 이초하셔. 다데네 진소 비쩌바디리 에네 디체 탑체. 저다 저르르 탑시 에 니부디 에네 송도 되고 그래. 페널루루기 에네 가사주리. 어 교환이 교고 순환시 사서도 순환시를 해주고 담보군이 탑으로 쇼세네. 아니 랑도 추구 담바 현주 수구 담바 자 이런데 그 담바님들 입고 때 아니 랑도 제수 틈에 아니 두 가시고 순환고 사다 예식 사 이분도 순둔자가 다네 탑고 레스왕인 바래 아 대신도 아니 나와서 왜 우먼주고 나래야 군수들이 쇼양하고 대교고 남배교고 대니교고 남배 등산에 개월로 도수지 대회인데 자수 바로 초동으로 선송인 바래. 자, 근데 이 메인두산에, 가서 우리 그게 산지지 고방, 아니, 근데 성수 미세바 땡지 콜로. 근데 이게, 아니, 대비연대 대공도 재발해야 두두네, 아니, 탑시 송도 되고 그래, 선송인 바래. 레디 파르도 심배 태백 걸려야 탑시 예름이 심었어야 돼, 송구야 말해. 가레슬라우나 탑도 싫어야 돼, 모소소를 샤구야 돼. 나아기 태백 걸려야 탑시 예름이 심었어, 반절 쓰다야 돼, 탑시 예름이 심었어, 쓰다야 돼, 탑도 싫어, 모소소니, 아니, 직로수, 직송에 관해, 예, 가서 우리 그게 송둔 잡았어야 대상만인 바. 로 찍라, 덕세 탑시 소소 잡아마도, 모직도 예대로지. 저사가 모예를 미시바 세야디 송인 바래. 근데 인도 도지스. 다 탑시 예를 미시바 로직리야. 이니 기루디 그리스라스라나. 소소디 다시 원에 채버는 뒤에 나저 라미지 거리야. 아니 외세기 이실에 아니 수 가서 우리 그게 수고도 나바 제수 텐데. 아니 람직다. 아니 가서 우리 그게 대퇴니나 추구도 나버튼베 람디 퇴직을 여대바 제체 드르르베다 탑시 예 간다 외세 찍니 아니 수구도 추구 다 가서 그게 둘을 쉬어야 되겠지 둘을 그게 가서 그게 다 둘을 그게 둘 되겠지 쉬우면 어 드르지 다 아예 어 다 쏘쏘 드르지 공업을 누야지 여러 인류 산에 대 시기 그게 시등이야로 달래야 아니 규도 워메급네 장 아니 가서 우리 그게 동료도 그 수능 활샤와 면에 들으려다 서구로 깨세 아니 깨베 서구 등이를 미네 야 동료 보면야 와 들으려라 아니 탑시 다다 탑시 이게 메시버 배지 가서 그래 다만시 탑도 시 서구 다시월 미베 차네 탑다 아니 동리를 개번 전배 차네 실업세네 수야지 다 탑시 오직 덕세치야 마도 오직도 여다 봐라고 배지 맨로 자 다 조조 탑시 예 메시버디 네 내서 라미 그면 송대하게 구투 송주 로베 그면 송주 송대하 다 대관 로비아리 조조 딘세리
1: So here we are talking about the various levels of the path of the Vajrayana vehicle. So her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what is meant by Vajrayana, the indestructible or indivisible vehicle. So Vajra here has the connotation of indivisibility. So in that sense, we are talking about a vehicle that has indivisibility as its central characteristic. So what is the indivisibility we are speaking of here? So the indivisibility here refers to the indivisibility of the method aspect of the path and the wisdom aspect of the path. So it is the indivisibility of the two aspects of the path, method and wisdom, which is the essence of the Vajrayana path. However, insofar as the need for the union of method and wisdom is concerned, and this is also emphasized in the perfection vehicle, the sutra vehicle as well. For example, we find in Nagarjuna's text, there is an aspiration at the conclusion of a text where he draws parallel or